0: 설날 설날
1: 다시 괜찮아?
0: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날 설